나를 취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해. 거짓말 안 해도 거짓말 난 못해도 이미 맥스멀 레벨 다 넘쳐나네. 너 말했으면 모두 whatever. 잘 풀려 또 이성도 해.